0: 안증이 아독 지가랑 아브리아 공닥게 부릉 볼그램 당세끌글 지릉 비스끈앙 바니 토옥바 홍아침 디바다 오로로 안증 삼탕 당치고 니아던 보롱롱닥게 센크스카 이랑아라 가산 기자 볼랑코 데나니 아로 아바 오에 소프라게 자아니아 셀롱아 볼랑 부릉랑 동자니금은 지릉 지비스크랑한 특창하 엔다께 릉아니 지릉한 동앙자잉하 이하랑코 남마오나라 바타이나 안칭등탕답께 감미기 에차아니코 닥나만나 빌시빌시나 만디바젤로로와 엔디바 감미기 에차아니 아팔랑데 방이바리답자 아브리코 오에차아니코 돈통오디 바띠 감마기 아니코 닥나 아아랑 주옹자와 은이그만 아바오 기이가미 차아니코 돈통기자 엔디바 등탕 배와로 우와 앞산 비아포 닥나만스카 치코 당에 락키급바데 볼우 아랑사 옹아 은이그만 아브리오 동급바 지릉랑코 당에 락키나 아브리니 구초토 동급바 볼랑코 방나바데 나낭자 아브리 구초토 볼우 아랑코 브란네 돈나낭아 아로 은이 카마급바우사 부릉랑코 롱탈라테 기아가마니코 닥나낭아 카마오 아가나땡급바 포인트랑오 방착기 이아가메기에 차아니코 남바따가당오 닥나만겐 스캉급바 포인트라 마이카이 타리네낭아 아아코 스캉급바 바세온 아슬랑닥급바 아그레 아롱롱닥급바 아아 옹나낭자와 아아니 슬롭 바 아솔솔닥아니 10%나 코미아코 바 우나운치티 바따코 바세나낭겐 이아니 자마노 부릉코 남메롱 탈라치나나가 롱탈라테니 자마노 우코 가당가당다께 바 테레스 타리나나가 테레스께 프라콘 레벨 카나나가 아로 알리 타리나나가 제다코데 테레스께 프라콘 알리치 치코 참팽에 라키나만겐 아로 우와 테레스코 레벨 카오데 바노바 바노바다께 스카차와 엔디바 앞산 금극 비아폰 치만겐 알리 게 사우니 게 사우나 첼그르카니 사 아타 미테르 옹나나가 알리코 망락갓나그타 우노 삼시코 게나나가 그니그파 포인테라 이아코 다카니오 마이마이 남그니코만나 스캉파 이아코 다카니오 코로스 코미바타 소프라키 아바 차오데 벨시사산 기아 감마랑슬라 엔디바 그니그파 블시오 아 브랭 차한 마무간 슬자하 엔디바야 테레스코데 블시 블시나 자칼루루왕나 만나 이야 테레소 안칭 아바오 제제 비테랑코 기야 우와 앞산콘 우노바 게나 만나 테레소 치라 착나 만나니그만 아아코 가스나타 블시엔티 게그파 비팡랑 소아니 자마노 아살롱스카 아루 이야 아살랑코 테레소니코 무카 치랑 알투아이 만롱롱이 갓나 만자 엔다키 아살 옹아타 그탐파 포인트라 남미 라키에니 다리그는 테레스 노스토 옹하우데 우코 방이 노스토 옹쿠자온 니로케 다리답나나가 알리니 주아니코 라키네나가 마이나 테레소 치코 참페이나 알리친 라키야 치족 프라케 알리코 비아체나그타 알리니 르카모 치족나그타 날라 타리나 나가 본카미 앙안다케 아가나스카 안칭 삭프라간 안칭니 녹당탕코 송코 치가코 남로로왔나 아루슬로로왔나 라키네 나가봉아 우니그만 이아 남바타기 아가마니 비와로 자르케 다켄치모데 방바타 비테랑코 안칭만겐 아루 이아치 녹당코 남바타타니나 닥차가뇽겐 이아사농아이자 삼탕탕오 동급바 아브리 치릉랑코 니토아따니나바 만겐 그나듬스잉급바 사칸티곤 텔라
1: 나시마오 사이언소 방차키 기아가마니랑코 닥마타리 삼소아니 아로 아비글니 참아니코 참핑에 라키나 초랑코 부커다니 비댕오 Ma Veronica armarakne gananiko kna sona manaha yana kaspani tura da frangni snikola chiba jonga ha Bollywood melody soma ditang tang indifni ge trangho kna skana man gen da skang pa na shimang na Rokan film ni git ko gama tang ching ya yan Suraj Zaganir gba ge tong ya aru ge tara Jeheri le

나 심망다 데비 상마니 따랑 그따 저바 얘기 코크나 소나 마나 하다 오 심포 모모니 얘기 코크낭 스카남 겐완 레바 레바 차메나 아 얘기 랑코 기야 git코나 심망다 오크나 소나 만겐

0: 모람 다윗의 증남이었나.
1: 미자구시동자바미차량과
2: 미자구안비미자간마몽바동자미사나도자촉카리차치노낫보
3: 자나동독자 주미성호바 주닥와스독자 중만탐미덕장력바데 방아사 미사나도자촉카리차치노낫보 도자촉.

0: 아르 칼라니 자마르 가파라 마이크 마트게 같이 난 아르 칼라니 게만사 땅파라 마이누나 나시게 바파라
1: 말잔 뭐야
0: 오 나라 와자리 지가 바사 미찬티 증이 노콘 와사와 티리아마 바사 코리사 바파라

0: 레이그노 강아데 마마응나 라마 미소카쁘네
1: 아야가 라마 비브라나 들레 미소카나 나시망반 탄망고 잔치 기자 다테사 나케 안타망고 두 언니 루잉아
0: 살람 마니 롱보
2: 대안비 살람 병보
3: 보라 라마 미소카데
4: 얀 살종 바트라 롱두가 졸아 그토 아이원 카트 파라 덤벌브리 팔왕아 등 아트마 트람 시긴 조크람 얀우니 양이 코리 녹판치니 라마오 나이겐 yakuri metodi jripri ang bone u kho ba ti ang di kongani jama talu nais thagen uno ramas nang thai boha maina wanone de ramachul bibra panga ha
3: sereni aro thantha

0: 망원 서랑 스프링 라모 마필 그룹이 닥크르카
1: 아이와세이 보네 마야 숑이세이
2: 안 비샤기니 와 카시 젤게 파크테 산 카타야 게
0: 아이오 마필 시키 와라
1: 비비샤 마필 왁탈 게 바샤 하이 카트나마
2: 마이나 마필 망망나라 카트나 아나 미랑어 미스 틱틱 아이나 나시 망아라 탕탕니 차랑 마클 공아니 코미 소각 파부다
1: 대부는 종합백대니 라이 가갈보 신착기 됐나?
2: 차이 마이나 종합백 망겐데 잡아 맞다고 나니 밀람 나갱치 포타이고
0: 마필 잡아
1: 아차 마필 디나데 딱깔 바비 빈죽까이
0: 아야 종합백 보는 वालजान छागरी रिंगागरी ब्रांग रोरोवे जितना देना खाकी भागला उमा खाची से

0: 마침한 밤 급한 아라
1: 아니 집가봐 시련이 잔디인가
0: 아이 나봐 하이 가지옹이 급하마
1: 하이 가지옹이 갖다디옹자 앙아봐 웃고 아마 시련이 봐 안고 민겐 이니 잔디자
0: 대 비사가 나간 급하대 석삼 증인 온 왕투이 민차이비 아마
1: 아니 집가봐디 비사동 그 자참
0: 제봉 지나 하이 나방에 놓고 민차이비 아마데
1: 지바르 나스킹아 하이 니디 득득산 자네 닭기리 양파나
2: 그렇지 아바트와 왈장 불랑 식바

0: 真棒！
1: 그래만이부터도지고보다
0: 보담파
2: 앙아니니나마나마만자스마참마차자오만데낙나가나팟나낙나바로나낙나녹플왓나낙나비가름나승나디에미소포승나살립늑보두지구와비릉낙바스마디차사카타만겐아로비샤삭사동아
0: 금방
1: 아인디다아메리토부하
0: 시리징시리니코르마랑같이쇼